0: 할머니 줄 알아봐. 차 사진이 보면은 복당 사하 하나 니 잘난다.
1: 샤디?
0: 이제 복당을 보니까 땜땜 와뚜이 땜땜 와워 영라로 가볼라요. 영라 동마 사랑 그나보이 젠조와 저리 간다요. 젠조와 하스로 동이 만져자 하스네노 그레이 탕어 영라 가든 보라나 노구이 젠조와 말루이 카로 젠조와 말루이 카메노 노구이 영라 바후리 짜오 한바이 아이벅당 그런 나타자 하이
1: 벨라이 크라토카 고속자 꼭타이 카펑 청나디 와티도 원하뇨 와틴저랑 케 와티 원하뇨 도모 케타카이 닥티노 와카 그 마이 콜 후바 숙버니 벨라이 함라이 타북 테케 송카 타북 기샤 나이 동안 난고 노바르 파유 아그 프랑로 고기만노 아분 바기네 기샤 나이 그룹 동안 난 하야데바
0: 어머니 차 밖에 차 메시스 너무 심하니까 아이샤 만에 신이 양호 신이 돌아 편이 약해 받은 거 보니까 민카에 거 다북네 거 담이 주드나이 피셔 먼저 버릇 가는 다고 근데 찰싸우 타나가 벌어지는 와도 앞으로 이라바 다가네 거 깜빡차 아이 어프로 바꿔야겠지 아 소모여 이니 여건 거 담은카 뭐 제라바 반 타이너로 빈빈 타이너로 엄마 것도 진짜 중요해요. 뭐 앞으로 아직 지나무라 하나 더 하니까 반다고. 그래 아 처음에 여보 미발 사 그리고 자아 미발 사 하면 아니 저번에 보고 탄다 봐.
1: 백호
0: 아
1: 가보.
0: 이제 앞으로 탄다.
1: 아하.
0: 어 미발 사 하면 가 시간 고구리 만에 땀 차나 아니면 파티 탄다. 그냥 땀 차기는 비밀 대해 보 별아 있잖아. 완전히 제가 보라 대학교 소마 하게 끌리는 일이 아무리 시간 차도 하인 차다 그러면 엄마가 탑이 잡아 당시 라마 소금을 불러 엄마
1: 아하.
0: 저기 다부터 못해라 이제는 허가 엄마 하라 그냥 아니 완전히 잡아 그냥 엄마 하자 니야 엄마가 롱을 와도 잡아 그 수석 사이에 다 우리가 울 정말 저는 가는 거 없어도 이제 다음 차나이 이거 실내가 필수형 빈정이 어머니 나 저거를 가서 몰라 좀 잘할까 어디라고 그 몰라 좀 해주시잖아요
1: 와티니즈라 모바일 라이마 벨라이 크리마 와티니즈라 와 모바일이 코너리 동안 난고
0: 어머니 차 이제
1: 야분
0: 어머니 차 만에 땀 차나 저땀 차면은 차가 없어 뭐 신부 고마워 아버 안 기차 만에 차에 땀 하게 마허 차나 기차 시작 차면 무슨 일이 벨라이키는 신님, 뭐 참가가 한 분이야. 이제 아까 수고하면 벨라이키는 아이오노그 동생, 그래서 참가 반다노 신이 이제 다음은 전에 양 그러니까 오해스님 버럭한 것들, 사업님 버럭한 것들, 어떤 것들은 나 일층 사이버 신비 발사하는 시작을 하면 아무리 신이 참가가 한번 하라, 한번.
1: 쇼이코그는 어디 따부터 페랑 공마저라 페랑 공마저라 워 무팡 고토리 야팡고 동만인 사이야 샤봉 칸나그라나 다케샤 먼저마 헬로 람사고
0: Hello.
1: 람사고
0: I'm quite well, Tony. We just started the
1: Pijos de Burma.
0: Sandra.
1: Shanzakaham. Shaori nung tamas hanamutsung o Shanzakaham pandawa.
0: I'm sorry, I'm sorry. Jimmy was Janelle. This is Rice Raja. I'm on his Makosta.
1: Mani nina yang slice yang sogya.
0: I'm almost Rice Rainsky, Apa. I'm always Kisa Kok. Tuhanan ini sudah tahu, mana?
1: Nah, slice yang unai bahagia, nadi. FM ni dormongka. Bunyi besukan gua kebingung file hangke bos rice rayung ya. Bosuk bunyi jurujuk se bunyi power jora bos rice rayung nai. Allah hangke bunyi gandara kyu bos Allah hangke ba mani nok bising roga hangke bo mantu yang tangu. Hingga bono mana hingga kan nung bunyi enten awo tar kasha kawine kusuk zaga kaciri di bono.
0: Ini lah sistem yang kami tahu sangat jodoh. Kami
1: Kaya
0: kami pilih sini satu sahaja yang bukan ini salah satu kotang nokia sih saya sendiri. Ini hamba itu
1: hamba hamba hamba.
0: Ini sama.

0: 가방수환계좌 표량 공무원이 여보는 무판 거돌이 옆한 거 동반자 야자라고 와디 너버자로 너가 동안 난고 따이 너가 동클라이 야클랍가이 동안 난고 무사키시 야쿵키시클라이 따동디 하바이 야쿵머니 난구이다 동디 하이클라이 표량 공라 한께 여보 모니 표량 무사고 난이면은 따 이만 칸께 또 투얌사가 가이 동디 인케 와 무판 거돌이 뭐니 이러고 막 컴플레인하고 봐서 있던 게 이렇게 뭐니 양이 여기 뭐노 헬로 람사고
1: 네, 연락처는
0: 아
1: 연락처보다
0: 헬로 람사고 샤본카 샬로
1: 인양 기원은 칼로
0: 바이 동생
1: 네, 잠깐만 좀 내라
0: 아저 샤오리 담아서 람 중고 반다고
1: 아우 사람은 소만이 게 진짜 자 무슨 말이 좀 살짝 아마 신이 다음 험이야 자 신이 동문이 아버 마스터 얘기로
0: 아우
1: 안 사람은 소만이 게 다들 또 신이 땅 뜨는 줄 알았을게 다보송 폭리 상무동고 아이 캐터니 상무동 캐터니가 다송 바람이
0: 수완년이 저렇다고
1: 수완년자라
0: 차디
1: 그러니까 뭐 다보 땀이 자라바 다보송 기사 자라 섬노 안 온라인요 크나카 안타노고 양타 할로 것이 이렇게 온라인에 그나마 신이 다크로브 살아있게 다이호 다섯 명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신이 땀 피몽 따보 송 버나니 자라바 송 버리 나라케지 송
0: 올라잖아.
1: 아킨 자라와 송 아스고이
0: 잘하네.
1: 싸나니 따보 송 럼리 마이 볼라니 당을 뛰냐는 나의 폭리 사모 그것도 땀이 있어?
0: 땅 빌리 파일라 한클레 고구 방고 해야 되바 너고 고구 방라요 땅 나니 뚜냐니 키셀라마 파요 스바스강 땅나이 스바스강 땅나이 어버티브 꼭 방라요 박사바 셀레리 땅 영등고 박사바 땅은 랭고 어버 하이자들 보던고 아버 너게
1: 아버
0: 성난이 공난이
1: 따라 살고 아버는 차가게 차이라 뿌리 아버도 말나이 설아서는 설아서 부리서는 설아서도 어디서 너 구사로 기사 거구마 방라요
0: 아, 온 거, 뭐, 해, 당구, 려, 온 거, 노. 야.
1: 그냥 타 무슨 거나 타니니 어거 쟁가르더나 어선이 쟁가르더나 그게 후보니 사훈다 니 사훈도 아버 이참 시작할 양만이 와서 또 성난을 불러요. 아이라 그냥 와도 진짜 뚝딱 성우.
0: 아, 반란이 10년 동고, 성관이 공란 동고,
1: 성우.
0: 뭐니, 오버 하이 클라이 디바, 그러니까, 클라이아노. 클라이 엉카데 엉야쿠 몬카데 몬야쿠 아버 때문에 꼭 말라요 엉고 아버 땅 빌리니 꼭 넣어 아버 이번에 미싱 엉고는 뭐니 봉는 놓고 해야 돼봐
1: 엉고는. 예.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얼어
1: 좀 따로 갈 양만 해야 좀 그만해 좀. 바다 어떤 샤피 있으니까 샤피 어떤 관련된 게
0: 아,
1: 그거는 따로 뭐 관련하면 무슨 좀 따로 좀 샤피 어떤 뭐 관련된 게 아시더라
0: 아하하
1: 좀 뭐가 관련된 적은 나이 없네
0: 아하, 아버는
1: 신이라
0: 나이지?
1: 신이라 사사
0: 땅의,
1: 땅이라 사사 그러니까 내는 잘 것이
0: 땅의
1: 여기다가
0: 뚜이, 땅의 뚜이
1: 여보
0: 랭이, 아, 땅의 뚜이 랭이 비만 줘라, 니 벌 줘라, 행게 봐. 너가 까지작 모소 그땅 속이네, 베르마 봐. 아, 속이네, 모소 댕라 한게 봐. 와, 무이뚜 부어라 배 구독 갈라 한게 봐.
1: 아,
0: 아, 마이 구둥구둥 살라 한게 호호하오, 라이카, 와라이 죽래, 원 보기 탕불래.
1: 고기
0: 에
1: 탕물.
0: 보기 탄거양 호구부 다시 못 들어마이 뭐라 도인 페일하 마이 미질리 페일하 에 깨바 하인지 카바 뭐 사랑이 페요 해 디바
1: 사랑해 사랑해.
0: 아하 하이다고 한 바이 한 바이 벨레 한 바이
1: 예, 한번. 다이 팀이 다 그거 뭐 그런 소 어떻게
0: 아하
1: 상관이 뭐라고 해? 라이팅 보라.
0: 아 구독
1: 아버 구독. 오, 무시지 못한
0: 무속
1: 팀이 뭐라.
0: 아아 무속 사람이 뭐랄까
1: 나, 우리 한번 해라.
0: 아 지니 뭐 뭐랄까 고동고동 잘라 한글라이 자이 합록 자이판 합록 자이 히모노 하이다고 아 아부노 카봉 청 오늘 먼저 온디 8731

0: Buscan un apego a los relaciones tratar de chasca, ya estuvo ahí provocando.
1: Ya, nung huk lay na bula tabuk na kayo.
0: Kalau tak.
1: Acha, kanung uburok nok hai tu sen kasih leng rok wanan dong.
0: Anga boleh, kalau ya punya rok kaina nau.
1: Oh, surung di. Ya, nok asoki tong tong pro wala hang ke to sana bula na, hai tiba nung pali umano, nini bu nang mu.
0: Boleh hanya. Kau apa sih leng rok, apa apa. Kalau tong wen men punya rok kaina nama nau.
1: Aha, na aje.
0: 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าอ่
1: 나 수록난 난 나 수록난 난 거. 아니 샤몽떡 군자는 키우잖아 그래 해야 돼 봐. 아버카 랭라 많이 자라워 딱 많이 따고. 수록난. 아, 샤몽 또 나이 터공 옆으로 많이 쑥 들었던 올래나 해야 돼 봐. 아하. 벨라 한 바이 벨라 한 바이 여봐 만족이 동네는 반다워 너. 야, 따뽕비. 무스칸에 하티 바로 다시 한 번에 쇼크로 바로 다시 하니까 빌피 나이 만족한대. 한 바이. 가방청으로 큰 아이템 보여 아까 저번에 밀로니아 간들은 거꾸로 커터로 와와이자 그 라이프 인 톡쇼 산자 감 판다 아무 먼저 한데 87318755545 먼저 와 봐요. 먼저 말라가 샤워디 몽테 니크 뭐 어때 샤워디 드는 원수자 거거 판다 와좀 오버 할게는 진이 판다는 나이 더 고속 콜록 해드랑 타나 이는 카클라요. 다마카 진이 시클라 살아라 그 먼저 라 할게 자라 룽 머리 럭 수룽이 동 브록 먼저 라 할게 샤이만 카모 브로 당이 바 할게 수룽 카이 닥트 수룽 머네 바 물어 뭐 할수록 타이 커통 타이동 어종 처리만 하면 다음은 수록 관계 낙지 중 세부가 맞나이 뭐중 아지만의 암투로 중 실례만 하면 아분 밖에 신이 시글라스 라이너는 배박 니 야건 또 타고 꺾힐 바 모바일 동고 그러니까 기차 어저 러버 브록 먼저로 한께 또 벨라이 착 하면 브록 꺾성 크라이만 하면 브록 다음 원초 거버 중 시가모 그러니까 브록 또 자들의 뻗 저러시 그 사이 동고 그러니까 아니 반다워 무럭 먼저야 뭐 무럭 사이시 많이 나와 하이 판다 동고 아 저디 실내 칸가 봐 샤허디 먼저 혼디 눈은 거고 크나나 못 중고 그런 공로 동고 와 와크라 공폰 와스럭 와사오 그 와크라 또 당이 빼냐는 뭐 공이 하나요 눈으로 와스럭 무스캉 눈으로 눈으로 군인 야고시 진이 담은 무스캉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야 그봐 진이 뭐 어제 진이 동몽 자몽 바 라이다 바 혹바 좀 배박 넣고 많이 타나요. 아무 바기 먼저 혼디 카팡숑 87318775545 먼저 와봐요. 그나디 그 이제 페랑 공무원이 꼭도 좀 살라이카. 대가샤 이제 거 공무원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쿠니 리머니 많이 쿠니 담으로 리클라이 보자가 리클라이 바이케 리클라자 아버 좀 부려노 나이노 그리고 동안난 거 하약라이 또 대라마 파요. 그 브루노 백암 클라이언 난거 백암 클라이언 가 브루 꼭 부크나우 꼭 클라이언 한게또 브루고 카카몬 동고 카카몬 동로 가이 브루니 봉쇼 방 방내 봉쇼 방 가이 파리 중랑 가제 키모노 게 이제 무이타이 카이만 이제 꼭 파이가 하본 나이 타 카이나는 저라 뒤까서야 자가 좀 무이타이 카는 클라이오 또 막라이 코라우나가 뒤마루 아본 바기 뒤까서야 자가 보는 나이 뒤에 그 학살 봉 엉이야 또이 오마 먹을 마 까이네 그 코라저 러중 또 이르면 또이그 다음 고송 장나이 좀 덩마르 나이 뭐는 고송 리마르 나이 다 영국대 그파 아무도 많아 나이 영국 님이 시험 거 영팍 동구 영팍 어저라 말 해그 파우 아무 먹을 마 까이네 영팍 너약 바이 다름디 농 부탄한 까이라 한께 야고 통과와 볼리튼 다위네 뭐로 뭐 이러미 부탁드리바